0: 는 학.
1: 아치 드럼이야. 랑가. 미스터 빌리 카일. There goes Squire Gertie. Watch him. He's a mess.